살았어요. 눈꺼야 바로 나나무토. 눈꺼야 바로 나나무토. 무사무라 미크로폰. 무사무라 미크로폰 나 맞추라 그 말이. 눈꺼야 바로 나나무.